날을 설로해 Even though like a show 생포권에 Lockdown이 지난 가르 스코쇼메 말하자 이제 와우 루컷 한 번은 아기라는 날을 설로해